저러 홍글에 아두 페레토 미드 망글에 저야제 화글에 미시 호맹 우뼈 미드 망글 미쳐떡까지 파괴어 여대 여자 로고 여자 쪼라요 이제 여자 로고 여자 쪼아잉에 송가 여자 그 푸시 아제 올리 우체 여자 나우 바가 응에 나무가 야자샹에 답야다야 미문도 가내게 오리 나무가 야자샹에 영욕하자게 라요 영욕하자 영욕하네 누마마셔래래 마자라요 요마 강에 누마 마셔래래 마자 영웅 요마 강에 누마셔 여대지 가자 보아라요 여당지 가자 보미 여당 강에 누마셔래대라요 여당지 마 강에 누마 Shijilenga da yoli michong la gu gao Ata lo ji ning ma song si to la yo Ata li lo ga ma song kong da la yo a e Adaloji nima sungsi tunga Tisi nyukhoji kathao, nyusoji kathao, nyusoji donga Ulayo Tisi khasalo kaga, khasalo kaga nga, khasalo donga Dalo ji nima song si tisi fuso dekha ga nge fuso dekha ga fuso de do nge I oli fuso dekha ga fuso de do nge nge Acha yamada dadwa de la yo jita yamada Nala sung tse si pa ka ho dang Ardo la yo le Cho ji ta ya ma dang inge Jode la zhe nyung ma de la yo le Se tu la zhe nyung ma De ga inge mo ti hong ta ba yi O li nyung ti hong ba yi Yo-ting-bang-e-am-wa-cha-lu-na-mya-te-ga